야! 사와이! 먹고 하나 갈! 사와이 대스만! 아가라 보면서 새로 마다사 잠마다 먹고 해라 Gostaria que cada um, onde estiver, fizesse conosco esta dança. Estamos entendidos? Estamos entendidos? Estamos entendidos?